상황을 상세히 요약했습니다. 림소림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종점 대상 건설은 안정성장, 조난촉진, 민생혜택의 관건적인 수단으로 전시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중요한 버팀목입니다. 절점에 초점을 맞추어 진도를 다잡고 시공 방안을 세분화하며 시공 과정을 최적화하고 시공 역량을 배합하며 당면 시공 황금기를 다그치고 토목 건설 시공, 설비 설치, 생산 라인 진도 조정을 전력으로 다그쳐 가능한 빨리 도움하는 실물 작업량과 유효 투자 증가량을 형성하도록 쟁취해야 합니다. 봉사에 초점을 맞춰 보장을 강화하고 기업의 수요를 정밀하게 접목하며 대상 건설 과정의 어려움과 막힌 문제를 제때 해결해 대상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조속히 준공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책임에 초점을 맞춰 시달을 촉진하고 각 대상 책임 시급 지도 일꾼은 솔선수범해 계획을 통일적으로 잘 이루어지며 각 대상 책임 부문에서는 직책을 이행하고 책임을 다하며 앞장서 봉사함으로써 대상을 크게 이루어지는 농후한 분위기를 형성해야 합니다. 최저선에 초점을 맞추어 안전을 지키고 시종 안전 생산과 공사 품질을 첫자리에 놓으며 시공 전 과정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시공 표준과 조작 절차를 엄격히 규범화해 안전 생산 사고의 발생을 단호히 방지해야 합니다. 왕우, 진철, 박영호, 왕사용, 최외 등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본 방송국 소식입니다. 길림성 연변주 삼림방화 사업의 통일적 배치에 따라 9월 15일부터 훈춘시는 2026년 가을철 삼림방화기에 진입했습니다. 현재 기온은 건조하고 바람이 다소 강하며 삼림 지역에는 마른 가지 낙엽이 쌓여 있습니다. 여기에 가을 수확 작업, 입산 작업, 야외 나들이 등 인원 활동이 늘면서 산림구역 화재 위험의 등급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 방화 형세가 엄중하고 복잡해졌습니다. 삼림 생태 안전과 인민 생명재산 안전을 튼튼히 고수하고자 훈춘시는 각급 방화 책임을 강화하고 예방 통제 조치를 세분화하며 응급 보장을 튼튼히 하고 전역 범위에서의 선전을 심화해 가을 삼림 방화 각종 사업을 전방위적이고 입체적으로 추진해 변경 삼림 지역의 방화 안전 장벽을 튼튼히 구축했습니다. 요에 따르면 훈춘시 2026년 가을철 삼림 방화 기간은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이중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가을철 고위험 화재 관리 통제 기간입니다. 시내 동부 호랑이 표범 국가공원 핵심 구역 종로 변경 연선 삼림 농경지가 뒤섞인 지역 산간지대 림지 등 고위험 중점 지역에 대해서 훈춘시는 격자화 정밀 관리 통제 기재를 전면적으로 시행해 담당자 일자리 직무 구역 직책을 고정하는 정밀한 관리를 실시하고 방화 책임을 향진 촌툰 림장 관리 보호소 및 일선 작업 일꾼까지 층층이 강화해 삼림 지역 예방 통제 사각지대가 없고 책임이 전면적으로 확보되도록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는 중국 공농 홍군 장정 승리 9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홍색 혈맥을 이어가고 강군 정신을 전승하며 변강 군인 숭상과 무예 존중의 바탕색을 빛내고조 9월 15일 훈춘시에서는 불꽃처럼 이어지는 장정의 혼, 청춘 군장으로 새 로종이 올라 2026년 하반기 신병 입대 환송 의식을 거행해 곧 군영으로 떠날 열혈 청년들의 출발을 응원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변강의 홍색 내포를 긴밀히 투어지고 전체 신병을 조직해 홍색 교육기지에 진입해 선배들이 경계를 청량하고 변강을 수비하며 국토를 지키고 나라를 보유한 빛나는 세월을 추억하고 한 치의 땅이라도 마음을 다하는 총룡포국의 변강 정신을 체득하고 실경 수업 속에서 초심을 단련하고 책임을 연마하도록 했습니다. 이어 환송 의식이 훈춘시 인민무장부 영내에서 장엄하게 개최됐습니다. 전체 인원은 수견이 서서 국가를 높이 불렀고 군대 지방 지도 일꾼이 신병 입대 명령을 낭독하고 신병들에게 영광의 붉은 꽃을 달아주었습니다.
전체 신병들이 대례를 지어 선서했으며 오롱산 맹세는 새시대 변강 청년들이 국방의 뜻을 두고 군영에서 공을 세우려는 적성의 조심을 충분히 드러냈습니다. 의식 현장에서 훈춘시 퇴역군인 사무국은 신병들에게 따사로운 입대 선물을 발급해 고향의 배려와 아름다운 기대를 전했습니다. 신병 대표와 학부모 대표가 차례대로 발언해 강군 사업에 뛰어들겠다는 확고한 뜻과 국가 건설을 지지하는 애국심을 표했습니다. 군대 지방 지도 일꾼은 깊은 당부를 전하며 전체 신병들이 장정 정신과 수변 정신을 전승하고 군영에 뿌리내려 각고의 훈련에 임하며 기호를 엄수하고 본령을 연마해 청춘의 힘으로 강군 흥변에 시대적 중임을 짊어지고 고향 사람들의 두터운 기대에 부응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활동은 웅장한 중국 이민 해방군 군가와 함께 원만히 막을 내렸습니다. 그날의 훈춘시 인민무장부에서는 군정 군민 공동 건설을 깊이 파고들어 쌍용 사업의 질 제고와 증효를 착실히 추진해 훈춘이 전국 쌍용 모범도시 4연패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데 조력했습니다. 당정 군경민 5위 일체 공동 건설 모직에 의탁해 전문화 온군 지전 대우를 강화하고 사회화 온군 봉사 체계를 보완하며 군대가 인민을 관심하고 인민이 군대를 옹호하는 정을 지속적으로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이번 성병 활동은 한 차례의 홍색 정신 전승과 전달일 뿐만 아니라 더욱이는 쌍용 성과의 생동한 전시로서 더욱 많은 변강의 열혈 청년들이 용감하게 입대해 보가 위국하도록 격려하고 국방과 변강의 강군 건설에 끊임없는 청춘 동력을 주입하게 될 것입니다. 본 방송국 소식입니다.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군중들의 정신문화 생활을 풍부히 하고서 연일 훈춘식 각 가도 사회 구역에서는 선전 주제를 긴밀히 틀어지고 활동 단체를 혁신하며 활동 형식을 풍부히 해 생활에 밀착되고 민심을 모으며 인심을 따뜻하게 하는 일련의 민족 단결 주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민족 단결의 꽃이 기층 이웃 사이에서 활짝 피어나도록 했습니다. 9월 15일 정화가도 희망사회구역에서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마음모아 이웃과 융합, 민족 단결 한가족 주제 문예 공연을 개최해 문예 전시 공연을 담채로 민족 단결 진보 선전 교육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관할구역 여러 민족 주민들이 함께 모여 교류하고 서로 융합하며 친근해지는 따뜻한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당일 신안가도 장안사회구역에서도 기탄 없이 이야기하기, 문화장랑 제막식 및 문예회보 공연 활동을 전개해 문예전시 공연, 취미 보급 소통 등 형식으로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을 선전하고 국가 통용 언어 문자를 보급하며 언어 소통으로 민심을 결집함으로써 변강 민족 단결의 기초를 튼튼히 다졌습니다. 다음 단계 훈춘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형식이 다양한 민족 단결 선전 교육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하고 여러 민족의 광범한 대화, 전면적인 교류, 심층적인 융합을 부단히 촉진하며 민족 단결 진보사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빛내 여러 민족 군중이 한마음으로 분발하고 아름다운 삶의 도전을 공동 건설하는 강대한 합력을 결집시킬 방침입니다. 다음, 9월 15일 훈춘시 제11기 진달래홍 문예자원봉사 교정 진입 미육 원망 활동이 하다문양 학교에서 가동되었습니다. 활동에서 훈춘시 문련 서예 국화 전지 분야의 문예자원 봉사자들이 각 학급에 진입해 미호 강사로 변신해 현장 수업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학생들은 지식을 탐구하는 열정으로 참답게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중화 우수 문화의 독특한 매력을 근거리에서 느끼고 예술의 가마 속에서 지식을 쌓고 즐거움을 얻었습니다. 진달래홍 문예자원 봉사 교정 진입 미우 원멍 활동은 연변주 미우 사업의 중요한 담체입니다. 훈춘시에서는 당지의 양질문예자원에 의거해 서예, 국화, 전지 등 중화 우수 전통 문화를 교정에 보내 향촌 아이들이 집문 앞에서 전문 예술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교정문화 생활을 풍부히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술 함양도 효과적으로 제고시켜 문예의 힘으로 소년 아동의 성장에 에너지를 부여하고 미혹의 꽃이 변경 교정에 가득 피어나도록 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용,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연변주당이부서기며시당이서기시범구당삽위원회에서긴림소림이대상건설사업상황에대해현지에서조사연구를진행했습니다9월15일부터珲春시는2026년가을철삼김방학에정식으로진입했습니다珲春시에서는불꽃처럼이어지는

공장의 혼, 청춘 군장으로 새로종에 올라 2026년 하반기 신병 입대 환송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9월 16일 조당이 부석이며 시당이 서기, 시범구 당사위원회 석인 림소림이 대상 건설 사업 상황에 대해 현지에서 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석군평 총석의 종여 연설, 종여 지시 정신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 성주 당위의 포치 요구를 참답게 시달하며 대상이 왕이라는 이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분발하는 정신 상태로 종점 대상이 조기 건설돼 생산에 투입되도록 추동함으로써 훈촌 개방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축적해야 합니다. 림서림은 선으로 금도 대두 가공 석탄 저장 기지, 수광 지혜 농업, 동북아 석탄 교육 중심, 성신 빌딩, 령원리 특색 문화 관광 거리 등 대상 현장을 찾아 대상 투자 규모, 공사 기간 배치, 시장 전망 등 상황을 상세히 요약했습니다. 림서림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종점 대상 건설은 안정성장, 조난 촉진, 민생 혜택의 관건적인 수단으로 전시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중요한 버팀목입니다. 절점에 초점을 맞추어 진도를 다잡고 시공 방안을 세분화하며 시공 과정을 최적화하고 시공 역량을 배합하며 당면 시공 황금기를 다그치고 토목 건설 시공, 설비 설치, 생산 라인 진도 조정을 전력으로 다그쳐 가능한 빨리 더 많은 실물 작업량과 유효 투자 증가량을 형성하도록 쟁취해야 합니다. 봉사에 초점을 맞춰 보장을 강화하고 기업의 수요를 정밀하게 접목하며 대상 건설 과정의 어려움과 막힌 문제를 제때 해결해 대상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조속히 준공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책임에 초점을 맞춰 시달을 촉진하고 각 대상 책임 시급 지도 일꾼은 솔선수범해 계획을 통일적으로 잘 풀어지며 각 대상 책임 부문에서는 직책을 이행하고 책임을 다하며 앞장서 봉사함으로써 대상을 크게 틀어주는 농후한 분위기를 형성해야 합니다. 최저선에 초점을 맞추어 안전을 지키고 시종 안전 생산과 공사 품질을 첫 자리에 놓으며 시공 전 과정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시공 표준과 조작 절차를 엄격히 규범화해 안전 생산 사고의 발생을 단호히 방지해야 합니다. 왕우, 진철, 박영호, 왕사용, 최외 등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본방송국 소식입니다. 길림성 연변조 삼림방화 사업의 통일적 배치에 따라 9월 15일부터 훈촌시는 2026년 가을철 삼림방화기에 진입했습니다. 현재 기온은 건조하고 바람이 다소 강하며 삼림 지역에는 마른 가지 낙엽이 쌓여 있습니다. 여기에 가을 수확 작업, 입산 작업, 야외 나들이 등 인원 활동이 늘면서 산림구역 화재 위험의 등급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 방화 형세가 엄중하고 복잡해졌습니다. 삼림 생태 안전과 인민 생명재산 안전을 튼튼히 고수하고자 훈촌시는 각급 방화 책임을 강화하고 예방통제 조치를 세분화하며 응급 보장을 튼튼히 하고 전역 범위에서의 선전을 심화해 가을 삼림 방화 각종 사업을 전방위적이고 입체적으로 추진해 변경 삼림 지역의 방화 안전 장벽을 튼튼히 구축했습니다. 요에 따르면 훈촌시 2026년 가을철 삼림 방화 기간은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이중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가을철 고위험 화재 관리 통제 기간입니다. 시내 동부 호랑이표범 국가공원 핵심 구역, 종로 변경 연선, 삼림 농경지가 뒤섞인 지역, 산간지대 림지 등 고위험 중점 지역에 대해서 훈촌시는 격자화 정밀 관리 통제 기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해 담당자 일자리 직무, 구역 직책을 고정하는 정밀한 관리를 실시하고 방화 책임을 향진, 촌툰, 림장, 관리보호소 및 일선 작업 일꾼까지 층층이 강화해 삼림지역 예방 통제에 사각지대가 없고 책임이 전면적으로 확보되도록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는 중국 공농 홍군 장정 승리 9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홍색 혈맥을 이어가고 강군 정신을 전승하며

변강군인 숭상과 무예 존중의 바탕색을 빛내고조 9월 15일 훈촌시에서는 불꽃처럼 이어지는 장정의 혼, 청춘 군장으로 새 로종이 올라 2026년 하반기 신병 입대 환송 의식을 거행해 곧 군용으로 떠날 열혈 청년들의 출발을 응원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변강의 홍색 내포를 긴밀히 틀어주고 전체 신병을 조직해 홍색 교육기지에 진입해 선배들이 경계를 청량하고 변강을 수비하며 국토를 지키고 나라를 보유한 빛나는 세월을 추억하고 한 채 땅이라도 마음을 다하는 충룡포국의 변강 정신을 체득하고 실경 수업 속에서 초심을 단련하고 책임을 연마하도록 했습니다. 이어 환송 의식이 훈촌시 인민무장부 영내에서 장엄하게 개최됐습니다. 전체 인원은 숙연히 서서 국가를 높이 불렀고 군대 지방 지도 일꾼이 신병 입대 명령을 낭독하고 신병들에게 영광의 붉은 꽃을 달아주었습니다. 전체 신병들이 대례를 지어 선서했으며 우렁산 맹세는 새시대 변강 청년들이 국방의 뜻을 두고 군영에서 공을 세우려는 적성의 초심을 충분히 드러냈습니다. 의식 현장에서 훈촌시 퇴역군인 사무국은 신병들에게 따사로운 입대 선물을 발급해 고향의 배려와 아름다운 기대를 전했습니다. 신병 대표와 학부모 대표가 차례대로 발언해 강군 사업에 뛰어들겠다는 확고한 뜻과 국가 건설을 지지하는 애국심을 표했습니다. 군대 지방 지도 일꾼은 깊은 당부를 전하며 전체 신병들이 장정 정신과 수변 정신을 전승하고 군영에 뿌리내려 각고의 훈련에 임하며 기호를 엄수하고 본령을 연마해 청춘의 힘으로 강군 흥변에 시대적 중임을 짊어지고 고향 사람들의 두터운 기대에 부응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활동은 웅장한 중국인민 해방군 군가와 함께 원만히 막을 내렸습니다. 그날의 훈촌시 인민무장부에서는 군정 군민 공동 건설을 깊이 파고들어 쌍공 사업의 질 제고와 증효를 착실히 추진해 훈촌이 전국 쌍공 모범도시 4연패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데 조력했습니다. 당정 군경민 5위 일체 공동 건설 모식에 의탁해 전문화 옹군 지전 대우를 강화하고 사회화 옹군 봉사 체계를 보완하며 군대가 인민을 관심하고 인민이 군대를 옹호하는 정을 지속적으로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이번 송병 활동은 한 차례의 홍색 정신 전승과 전달일 뿐만 아니라 더욱이는 쌍공 성과의 생동한 전시로서 더욱 많은 변강의 열혈 청년들이 용감하게 입대해 보가 위국하도록 격려하고 국방과 변강의 강군 건설에 끊임없는 청춘 동력을 주입하게 될 것입니다. 본방송국 소식입니다.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군중들의 정신문화 생활을 풍부히 하고서 연일 훈촌시 각 가도 사회구역에서는 선전 주제를 긴밀히 틀어지고 활동 단체를 혁신하며 활동 형식을 풍부히 해 생활에 밀착되고 민심을 모으며 인심을 따뜻하게 하는 일련의 민족 단결 주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민족 단결의 꽃이 기층 이웃 사이에서 활짝 피어나도록 했습니다. 9월 15일 정화가도 희망사회구역에서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마음모아 이웃과 융합, 민족 단결 한가족 주제 문예 공연을 개최, 문예 전시 공연을 담치로 민족 단결 진보 선전 교육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관할구역 여러 민족 주민들이 함께 모여 교류하고 서로 융합하며 친근해지는 따뜻한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당일 신안가도 장안사회구역에서도 기탄 없이 이야기하기 문화장랑 제막식 및 문예회복 공연 활동을 전개해 문예전시 공연, 취미 보급 소통 등 형식으로 민족단결 진보 촉진법을 선전하고 국가 통용 언어 문자를 보급하며 언어 소통으로 민심을 결집함으로써 변강 민족 단결의 기초를 튼튼히 다졌습니다. 다음 단계 훈촌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형식이 다양한 민족 단결 선전 교육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하고 여러 민족의 광범한 대왕, 전면적인 교류, 심층적인 융합을 부단히 촉진하며 민족 단결 진보사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빛내 여러 민족 군중이

한마음으로 분발하고 아름다운 삶의 도전을 공동 건설하는 강대한 합력을 결집시킬 방침입니다. 다음, 9월 15일 훈촌시 제11기 진달래홍 문예자원봉사 교정 진입 미육 원망 활동이 하다문양 학교에서 가동되었습니다. 활동에서 훈촌시 문견 서예 국화 전지 분야의 문예자원 봉사자들이 각 학급에 진입해 미우 강사로 변신해 현장 수업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학생들은 지식을 탐구하는 열정으로 참답게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중화 우수 문화의 독특한 매력을 근거리에서 느끼고 예술의 가마 속에서 지식을 쌓고 즐거움을 얻었습니다. 진달래홍 문예자원 봉사 교정 진입 미우 원망 활동은 연변주 미육 사업의 중요한 단체입니다. 훈촌시에서는 당지의 양질문예자원에 의거해 서예, 국화, 전지 등 중화 우수 전통 문화를 교정해 보내 향촌 아이들이 집문 앞에서 전문 예술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교정문화 생활을 풍부히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술 함양도 효과적으로 제고시켜 문예의 힘으로 소년 아동의 성장에 에너지를 부여하고 미국의 꽃이 변경 교정에 가득 피어나도록 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용,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6.9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성당위상무위원이며조당위석인호가복이전문회의를소집하고양수에너지저장및신형에너지저장대상진척상황에대한회보를전문적으로청취했습니다추석국경절두개명절이다가오자혼촌시에서는당풍해운다채로운혼촌도시문화관광 IP 에의거해전방위적으로두개명절문화관광고봉에대응하면서팔방의관광객들을즐겁게맞이하고있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9월16일성당위상무위원이며조당위석인호가복이전문회의를소집하고양수에너지저장및신형에너지저장대상진척상황에대한회보를전문적으로청취했습니다

양수에너지 조정발전소, 왕청 전하 양수에너지 조정발전소, 안도 대사하 양수에너지 저장발전소, 도나 합방전력 피크 조절 에너지 저장발전소, 양광에너지 주파수 조절 에너지 저장발전소, 훈춘 료정전기 화학에너지 저장발전소, 정변전기 화학에너지 저장발전소, 연길전력망 개통 연결형 독립에너지 저장발전소, 중국에너지 저장, 왕청 구조망형 에너지 저장발전소, 도문진흥 신형 독립혼합에너지 저장발전소, 활용전력망 개통 연결형 독립에너지 저장발전소, 영종 주파수 조절 에너지 저장발전소, 안도현 200메가와트급 린산 철리튬 더하기 플라이휠 혼합에너지 저장 주파수 조절 발전소 등 13개 대상의 진척 상황을 회고했습니다. 이런 중대 대상의 전 단계 사업은 총체적으로 순조롭게 진척되고 있으며 일부 대상은 이미 단계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대상의 잇따른 착지와 빠른 실시는 우리 주의 산업구조 최적화, 청정에너지 산업 발전, 새로운 경제 성장점 구축에 강력한 원동력을 주입할 전망입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화룡, 도나, 왕청, 안도 등 4개 양수에너지 저장발전소 대상은 투자 규모가 크고 견인 효과가 강해 친환경 발전을 주동하고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화룡 양수에너지 저장발전소 대상은 당면 시공에 유리한 시기를 다잡고 연도 투자 계획에 따라 림목 채벌 작업을 서둘러 완수하고 주체 공사의 입찰 진도를 다그치며 댐 주체 공사 건설을 조속히 가동해 더욱 많은 실물 작업량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도나 왕청 안도 양수에너지 저장발전소 대상은 투자 주체 결책 진척을 적극 추동하고 대상 심사 비준과 신청 사업을 서둘러 전개하며 각종 전단계 수속을 서둘러 처리해 대상이 조속히 착공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에너지 저장 발전소를 건설하고 신형 에너지 저장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국가가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전략적 신흥 산업 발전 방향에 부합되며 전력망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행을 보장하고 신질 생산력을 육성 발전시키는 데 유리합니다. 중국 에너지 저장 왕청 구조망형 에너지 저장 발전소 대상은 시간대를 조시하고 역량을 총괄적으로 배치함으로써 발전소, 승합소, 역내 도로 등 건설을 서둘러 추진하고 설비 설치와 연합 조정을 동시에 추진해 11월 말에 이르러 전력망 접속 발전을 실현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기타 현시의 신형 에너지 저장 대상은 자칫 놓칠 수 있는 정책적 혜택을 단단히 두루치고 목록화 관리 더하기 전담화 추진 사업 기재를 엄격히 실시해야 합니다. 주동적으로 접목하고 앞장서서 봉사하며 사업을 세밀하게 하고 속도를 다그치며 전력 접속 타당성 연구 보고 및 허가 수속을 서둘러 완수하고 토지 징수, 용지 계획 허가, 공사 계획 허가 등 수속을 동시에 추진해 대상이 하루빨리 착공되고 운영에 투입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자기 사업의 확실성으로 각종 불확실성을 상쇄시켜야 합니다. 각 현시 각 관련 부문은 분투하는 정신력을 가열차 불러일으키고 다그치는 긴박감을 강화하며 양수에너지 조장과 신형에너지 조장 대상 건설을 추진하는 것을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더욱 많은 혁신적인 조치를 취하고 가진 방법을 다해 이를 성사시키고 백방으로 대상을 착지시켜야 합니다. 기회를 타잡아야 합니다. 현재 국가가 신에너지 산업 발전을 지지하는 정책 창구기를 주시하고 이미 착공한 대상에 대해서는 기계를 충분히 투입하고 시공 작업반을 늘이며 건설 진도를 다그쳐 더욱 많은 실물 작업량을 형성해야 합니다. 미착지 대상에 대해서는 전담 추진하고 예의주시하며 투자 결책을 지속적으로 따라가고 전단계 수속을 서둘러 처리함으로써 전단계 사업의 누락, 수속 추진의 지연으로 인해 대상이 정체되고 좌초되는 것을 견결히 방지해야 합니다.
난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림지 심사 비준, 토지 징수, 전력망 접속 등 관건 고리를 주시하고 문제 목록, 책임 목록과 기한 목록을 작성하고 보완하며 여러 부문의 심사 비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병렬 처리를 실시하고 상급 부문의 지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문 인원을 배치해 전 과정을 두루지며 백방으로 난관을 돌파하고 난제를 해결해 대상의 순조로운 착지를 위해서 장애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서둘러 일을 초래해야 합니다. 책임을 명확히 하고 층층이 압력을 다져 고리마다 틀어지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도록 보장하고 전력을 다해 앞당겨 사업을 추진하고 진도를 다그쳐 대상이 하루빨리 착지 착공하고 조속히 성과를 거두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조급 지도자 림소림, 류신강, 진공래, 문금철, 두경국, 조직석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 각 현시 당위 또는 정부 주요 책임자, 국가 배전망 길림성 전력유한회사, 연변 전력공급회사 주요 책임자가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추석 국경절 두개 명절이 다가오자 훈촌시에서는 단풍, 해운, 다채로운 훈촌, 도시문화관광 IP에 의거해 변경 풍경, 홍색 연구, 자가용 관광, 해산물 미식, 민속 체험 등 양질 자원을 통합하고 관광지 봉사를 앞당겨 보완하며 관광 코스를 최적화하고 보장 역량을 충분히 준비해 전방위적으로 팔방의 관광객들을 즐겁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명절 기간 훈촌 방천 풍경구, 오대진 국토 수복 기념관 등 관광 명소는 지속적으로 개방되고 홍색 연구, 애국주의 교육 체험 열기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청소년들의 연휴 연구 학습의 주류 선택으로 되고 있습니다. G331 변경 도로는 가을빛이 사람을 도취시키고 자가용 관광, 변경 필수 방문, 풍광 촬영 열기가 부단히 상승해 관광객들의 관광 인기 코스로 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훈촌시에서는 또 킹크랩 특색 미식 체험, 변경 특색 요식 소비 공간을 심도 있게 구축해 해후 훈촌의 미식 명함장을 빛내고 관광객들의 놀이 체험을 풍부히 하고 있습니다. 통상구 통관, 관광객 봉사, 교통 완화, 자원 봉사 등 보장 사업이 전면적으로 자리를 잡고 명절 출입경 여객 흐름에 절정에 전력을 다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목전에 전시 각 풍경구 문화관광 장소는 이미 시설 점검 수리, 환경 정비, 대비책 완비, 인원 양성 등 각항 준비 사업을 완성해 가장 우수한 환경, 가장 좋은 봉사, 가장 아름다운 풍무로 두개 명절 관광 열풍을 맞이하고 변경 도시 문화관광의 활력을 발산하며 안전하고 질서있으며 따뜻하고 다채로운 연후 문화관광 시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9월 17일 훈촌시 인대상무위원회 부주임 왕연이 조사연구조를 인솔해 전시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연변 조선족 자치주 민족단결촉진조례 및 민족단결진보사업 상황을 관찰 실시할 때 관한 전문조사연구를 전개해 정밀한 감독으로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의 고품질 발전에 조력했습니다. 조사 연구전은 선으로 훈촌시 이슬람교 사원, 하남가도 양광사회구역, 초나원 광장 등지에서 현장 상황을 현지 조사하고 사업 회보를 청취하며 교류, 문의 등 방식으로 전시 일법 일례 선전 보급, 관찰 시달, 제도 기재 건설과 정상화 건설 사업의 전개 상황을 전면적으로 파악하고 사업 추진 중의 취약점을 세밀하게 정리하며 문제 형성 원인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기층 민족 단결 사업 정황을 정밀하게 파악했습니다. 조사 연구소는 훈촌시 일법 일례 선전 관찰 사업 및 전시 민족 단결 진보 건설 사업의 성과에 대해 충분히 긍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일법 일례를 지속적으로 깊이 있게 학습 선전 관찰하고 민족 단결 사업 체제와 기재를 부단히 보완하며 사업 조치를 세분화하고 사업 취약점을 보완해야 합니다. 정밀하고 효과적인 감독으로 법률 법규가 뿌리내리고 착지해 효과를 거두도록 추동하고 민족 단결 진보 교육을 절실히 심화합니다.

0: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여러 민족 군중이 서로 돕고 단결 화목하는 양호한 국면을 가열차 공고히 해 훈춘 편강의 민족 단결, 사회의 안정, 장기적인 안정을 수호하는 데 튼튼한 기초를 닦아놓아야 합니다. 다음, 중화민공화국 인민반공법 제35조 교정에 따라 훈촌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2026년 9월 18일 9시 18분부터 9시 33분까지 훈촌시 도시구역 범위 내에서는 반공경보 시명활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반공경보 시명 정률은 사전경보, 공습경보, 해제경보 세 가지로 나뉩니다. 사전경보는 36초 울리고 24초 멈추기를 3회 반복합니다. 공습경보는 6초 울리고 6초 멈추기를 15회 반복합니다. 경보 해제는 3분간 연속 울립니다. 각 경고사의 간격은 3분입니다. 평범한 시민들이 반공경보 신호를 들으면 당황해하지 말고 주의 깊게 들으며 정상적인 생산 생활과 사업 질서를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9월 14일 훈촌 금융감독관리지국에서는 중국건설은행 훈촌 지점과 연합으로 맑은 금융 네트워크로 안심 소비 수호를 주제로 2026년 금융교육 선전주간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활동은 군중들의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접하는 금융 상황에 긴밀히 밀착해 전신 인터넷 사기 방지, 불법 자금 모집 배격 등 중점 내용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현장 설명, 의문 해답 등 형식으로 평범한 주민 군중들에게 실용적인 금융 방비 지식을 보급해 군중의 위험 식별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3.1군들은 또 사회구역에 진입해 사기 방지 선전 자료를 발급하고 현장에서 인터넷 금융 안전 지식을 보급해 이성적인 소비 관념을 수립하고 자신의 돈 주머니를 잘 지키도록 인도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용,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낮 동안 너무 덥지 않으면서 아직은 많이 쌀쌀하지도 않은 1년 중에 가장 좋은 날씨가 하루하루 지나갑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적당한 야외 활동 즐기시면서 가을을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진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외출하실 때에는 입고 벗을 수 있는 겉옷 꼭 챙기셔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철저히 하시는 게 좋겠고요. 가을철에는 건조한 날이 많은 만큼 불씨 관리도 각별히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상세한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훈촌 최저 기온은 12도, 최고 기온은 26도. 춘화 최저 기온은 7도, 최고 기온은 27도. 하담은 최저 기온은 10도, 최고 기온은 27도. 양포 최저 기온은 12도, 최고 기온은 26도. 마천자 최저 기온은 13도, 최고 기온은 27도. 경신 최저 기온은 15도, 최고 기온은 27도. 반석 최저 기온은 12도, 최고 기온은 26도. 삼가사 최저 기온은 13도, 최고 기온은 26도. 영안 최저 기온은 13도, 최고 기온은 28도. 밀강 최저 기온은 11도, 최고 기온은 28도. 방천 최저 기온은 15도, 최고 기온은 25도.